제가 공부 걸지게 여자들 봐. 아야, 김머지 비가타. 김머지 빅 소모기죠. 김머지 빅 소모기죠가 수가 빛 깨끗 파야. 김머지 빅 소모기죠가 빅 소모기죠기 마지노. 맹개가를 때 저러 해줘라. 맹개가를 때 저러 해줘라. 이어서 봉기스 걸 어린 어트리길래 다니엘 아쿠월타. 아이. 데리 나트리길래 월타. 아그나트길래 다니엘. 아야, 고 투디엔래 디스라인이 제가 모지 걸지게. 라그니 이따고 밑에 소모고 소모기죠나 고요. 야 맹개가 본질래 디스토고. 라그니 마미 데네 라가 기세리길래 본질래 디스토고. 이따나가 딜드가 기죠가. 가서 김머지 빅 소모기 빈 약 16,000 기치레 스타 274 아쉬. 기치레 스타 274 아쉬. 기치레 스타 274 아쉬. 아야 가치레 스타 274 아쉬. 아마치 셀렉터 기초 노트 넘버다. 아마치 셀렉터 넘버 4. 빅 소모 기초 가라가라 가사라. 빅 소모 기 스타 274 아쉬. Star 274 ash. Go to my garden. Meet the note. The garden note. No, what is that? No, my jig was a good. Like you know, the 16,000. Got what you get on the 16,000. Netto garden go about 4,000. So, my gun shell again till the 16,000. Each is star 274 ash. Star 274 ash. I get till ticket note to the meeting. Number. Ticket to connote the meeting above. Number 4. Kagzi gele shopping. 16,000. Shopping jiba 16,000 Kenya shillings. Dayton go shopping jiba 16,000 Kenya shillings. Ichi legi tog star 274 ash. Star 274 ash. Aya dinona chitaga. Pongezi sana. At least kwa Mary. Mary pongezi sana. Mary pongezi sana. Na wate leti nambari nye 228. So tage mwache chipiga yungi tog. Watu wawili agegere. Watu wawili agegere. Biga yungi tog agegere. Chile bakito star 274 ash. Star 274 ash. Agi tildiga tinono. Kamu wale lazima kutukonyo urchige raini chitugul. Kwa mama nde kwa lazima kutukonyo urchige chitugul. Big oingi chok. Watu wawili chechepchep kabisa. Big oingi chok chechepchep. Chile star 274 ash. Agi tildiga tinoto no fire. Star 274 ash. Agi tildiga tinoto no mite number ata. Tiga tinoto no mite number 4. Chito. Big oingi chok. Big oingi chok. Asobit keger. Ngoreji teda wabaki kia 16,000. Ogo tunanga itile chamda yati igeti. Chamda yati igeti. Agu igeti chile star 274 ash. Agi tiyabu namba ata. Number 4.

아야 가백된다고 또 몇 녀석 오니 가백된다고 또 몇 녀석 오니 이 가스타 연어 뛰니 아아 이게 왜 응? 나는 기사 개점 좀 해달라고 하니 이게 왜 제라 빨리 다 회사에 아기 뭐가 니서 이사도 74 알카스레 누 와피 왜 와피 왜 내가 자다 깽깽 나 광겟 깨겟 누가 나잖아 어른이 지다 내기 구랭어 내기 구랭어 셀레스틴 거기 가진 게 셀레스틴 75,000 고토 미뇨 이님 헤머네